6월 2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요 좀 날이 덥죠. 그래서 주님께 피서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원해지고 주님 안에서 쉬어가는 여러분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 열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본 사람의 선택만큼이나 정확한 건 없죠. 내가 맛을 봤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맛봐. 이거 맛보지 않으면 후회할걸?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도 맛보고 선택한 이 주파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토요일 보내시길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분께는 기도문 책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8235님 문자 주셨네요. 피디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235님 어디 가시다가 신청해 주셨을까요? 어디를 가셔도 더욱 많이 느끼시겠지만 6월이 되니까요. 이제 원래는 초여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지만 그냥 초 빼고 여름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녹음이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초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도 더 진하게 평안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235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까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 시편 118편 1절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두 글자 단어 지나갔어요.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신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뿅뿅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뿅뿅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뿅뿅한 일이죠. 이것한 일이죠. 어떻게 감 잡으셨어요? 감 오시죠? 정답 뭘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는 시편 1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받느니.

수신인 란에 넣어주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플은 채팅창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플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앱스토어,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로 끊김 없이 쭉 여러분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준비된 힌트 찬양들이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키워드였기도 하죠. 이 정답은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이어서 10월 그림의 감사해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정답 넣어서 시편 1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한

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들은 말인데요. 좋은 일들이 하나 둘 쌓여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선행되면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처럼 보이게 된대요. 감사의 반대말이 이전에는 불평불만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함이지 않을까. 감사를 잊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함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그냥 흘려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의 조각조각 사실은 행복했고 나에게 참 힘이 됐고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들을 잘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이겨나갑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나의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낯선 길도 주님께선 이미 알고 계신 익숙한 길입니다. 혼자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 걷고 있어요.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분명 함께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만난 그 길도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함께 걷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 가득, 기적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세요.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꿀 수 없는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싫을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당연히 느끼시리라 생각해요. 어떤 각오와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뜻하지 않게 주워 담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내 능력 밖의 문제가 터져지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 여기까지 모양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포기하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미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은 안심하라, 내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네가 거기서 돌아서라. 왜냐,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내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를테면은요, 이런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은 도리어 그걸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려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부와 명예는 그냥 한 어퍼컷도 그렇게 심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쟤는 괜찮고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러냐. 기도하면서 내가 했는데.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 버린 자식이에요. 걔가 이 짓을 하든 저 짓을 하든 하나님 관심 밖에 해요.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너가 잘못되고 못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너다워야 돼.

너는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 뜻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 말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주권요. 너는 저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 전 버린 자식이야. 예수 안에 있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지 마. 너는 너다워야 돼. 저거는 저거다워야 돼. 말씀을 덧붙이면은 베드로 보고, 야, 너는 나 따라와. 그러니까, 쟤들요. 내버려둬, 걔들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두든지 말든지 너는 너나 나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현장인지 또는 내가 포기한 현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출 수 없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역사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빚으시는 손에 의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 거기 좀 갔다 와봐라.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할 말이 있어. 근데 그 할 말을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좀 할게. 그 가봐. 그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야. 물레를 돌리는데 그 사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라는 사건이 딱 나노. 여러분, 물레를 돌리다 보면은 토기장이가 잘못해서 토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니, 아, 그 말이 아니에요.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해. 왜 터진다는 이유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 토기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얇았다든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터진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때문에 토기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니까 터지죠. 그래서 토기를 인격화한 겁니다. 토기를 이스라엘과 유대나라로 인격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쪽으로 이 토기를 끌고 가는데 토기가 싫다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있는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창세기 6장 7절에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죄송해요, 예체르라 그래. 예체르. 이 예체르라는 한 말이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도 예체르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손 안에서 빚으시는 이 손이, 손, 빚으시는 손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예체르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을 예체르라 그래. 동일한 어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터져 있는 인생인데, 본래 악한데,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쟤들은 뭘 하든 내버려둬라. 저는 자기 뜻대로 살게끔 두고 너는 내 손 안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 18장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속에서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기장의 의견에 좋을

때로 그걸 믿으신다. 자기 의견에 좋을 때로. 그리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드는데 이것을 갖다 버릴 수도 있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처럼 밖에 갖다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만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다시 만들겠다. 에체르라는, 다시 만들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으면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서면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로. 그러니까 나의 나다운 모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용되는 일인데, 도리어 네가 니답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바보처럼 끌려다니고 이러니 내 속에 분통이 터지지.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내 손 안에서 부숴서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네가 나아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만국의 주인임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보라! 이렇게 보라! 내 사람들 보라! 나눔의 교회 보라! 이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살리기로 택한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터진 채로 그대로 두어서 물 부으면 질질질 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물 붓는 대로 꽉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그러기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준들 다 새고 없는 거예요. 받은 것 같은데 누리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모습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28년, 근 30년 전에 제 손에는 샤프 전자사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걸 들고 겁없이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시립대학에 학생 모집을 하는데 거기 응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마크, 그림 하나 인터넷에 나타나려면 5분에서 10분 기다려야 그림 하나 나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샤프 사전 하나 치고 들어갔어요.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눈치 백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영작해서 하루에 네 곳을 다니며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필리핀은 저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처음 비행기 타봤으니까. 근데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내가 비행기 타면은 내가 가져가고 짐 다 싣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김포공항에 필리핀 들어가는데 550km를 가져갔어요. 이경섭 장로님, 김복계 권사님, 우리 교인들 열 몇 명이 총 동원돼서요, 550km를 끌고 간 거예요, 공항에. 근데 그때가 유나이티드라는 미국 항공사가 있을 때입니다. 한국 담당자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기가 찬 모양이에요. 다 가십니까? 아니요, 저 혼자 가는데. 이거 다 부실 거예요? 예. 짐을 재니까 550km.

0: 그때는 빨간 비행기 티켓 카피 달린 거예요. 따라오래요. 사무실 따라가니까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아, 저 목사입니다. 이거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필리핀 우리 교회 갖다 주려고. 여기 보면 20kg 돼 있죠? 20K 돼 있죠? K가 킬로라는 걸 모를까봐 K라고까지 가르쳐줘요. 얼마나 무식하게 보였겠어요? 20K 있죠? 20kg에. 저 앰프 하나가 50kg가 넘어 나가요. 이 킬로당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나는 내가 가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돈 있는 대로 다 내놓으세요. 아무 돈이 있는데 다 내놨어요. 그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다 내놨어요. 아마 몇십만 원인가 제 기억은 오전에도 제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지나면 잊어버려요. 돈 같은 거는. 그래가 그 돈만큼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돈 내고 오라고. 영수증 받으라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몇 개월 후에 한국에 오면은 제가 천안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그거 좀 빼주면 안 되나요? 10만 원짜리 수표였는데 그거 빼주는 거예요. 550kg요. 정상적으로 붙이면은 6,700만 원 넘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냥 나는 내가 가면 우리 집도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 가서가 더 가관이죠. 큰 짐 실는 걸 가지고 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상윤 목사를 찾습니다. 영어로 하길래 내 이름자는 영어는 몰라도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갔더니 세관 직원이 거기 최고 높은 사람이 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따라오라고 빼가지고 싹 내려가니까 위든킹이 그 대통령하고 직속 연결되는 그 위든킹 회장이 아예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도 보기에도 내가 무식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 분명히 들어오다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옆으로 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래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살려놓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은요, 질그릇이 조각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래 만드느냐 저래 만드느냐 따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지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진흙의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천하다고 해서 못 씁니까? 천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천하고 귀하게 판단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두가 귀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9장 로마서 9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궁을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비천하게 보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그릇이 하나님의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다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더 크고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손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은요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바꿔 놓으셔요. 새롭게 하시고요 변화시켜 놓으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에 경기도 경계에 있는 아주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바람이라는 시를 보내줬더니 왜 이래 나를 눈물나게 하냐고. 그분도 은퇴예요. 은퇴인데 신문사에 이제 글을 기고하고 하는 분이에요. 김 목사님 이 시가 아까운데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아이고 마음대로 쓰세요. 필력이 뛰어나신 분이 쓴다는데 나야 뭘 쓰세요. 그래서 이제 문예창작을 했던 목사님이 제 옆에 계신데 목사님 언제부터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한 달 동안 혼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래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나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나다. 근데 아직도 나는 혼자다. 굉장히 내성적이다. 근데 뭘 어떻게 해서 생활했냐? 나는 글로서 살았다. 온통 내 마음을 낙서를 하면서 살았다. 저는 종이만 있으면 낙서입니다. 종이만 있으면 낙서하고 쓰고 낙서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계속 낙서입니다. 안 그러면 수학 문제 풀든지 뭐든지 손만 잡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쓴 시가 기억난 거 있냐고 있다 그랬어요. 나무인데 나무는 신기하다. 한여름에 저렇게 옷을 많이 입고도 덥다 소리에 앉고 도리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나무는 신기하다. 한겨울 옷을 잔뜩 다 벗고도 춥다 소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열매를 준비하니 이런 거. 그때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4학년 때 친 것도 있어요. 미루나무는 하늘의 정거장인가 하얀 구름 조각 앉아서 내 얼굴 스쳐가는 바람 태워가려고 있는 정거장인가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 쓰는 게 내 일이에요. 그냥 낙서하는 게 시가 좋든 나쁘든 글이 좋든 나쁘든 그냥 앉아서 장작도 해보고. 근데 아직 당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일지를 아주 고리탐탐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은 할로할로를 누가 사와서 먹었는데 오늘은 오늘따라 당에 대한 부담 없이 한 그릇을 다 마셨다. 이때가 언제였던가 필리핀 처음 올 때 신기하게 먹었던 그때와 기분이 든다. 그냥 혼자서 그냥 낙서 하나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게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손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 현장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지역번호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옵니다. 자, 이제 너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놓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슬픔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슬픔이 가장 커 보이나요?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힘겨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편히 쉬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걱정해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육체가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다. 몸이 지치고 영혼이 불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나를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회복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동방현주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기쁜 소리 들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유지연님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아이노 쌉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 대사인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날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날씨는 우리의 선택에 있죠. 슬픔과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슬프고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탁 이후에 이 화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마에는 추하기 짝이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화가는 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랑스러움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화가 자신의 신망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화가는 기도하면서 고민한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타인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와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이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입니까?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35절 3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을 올려 주셨어요.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1님, 온 가족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외울 수 있다는 거. 네, 주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또 3458님, 남들이 은퇴 쉬는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쓴 충고를 하는데 멘탈이 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암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송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데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좋은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어요. 7028님, 예화 간증을 통해 더 크게 더 크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 0370님, 어려운 분들, 굶고 떨고 있는 분들을 대접하라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943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에 충만한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0487님,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1326님, 저도 그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을 대하듯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고만 싶어하는지요. 정말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누는 일에 대한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 2545님, 오프닝을 들으며 내 잃어버린 청춘이 생각나 잠시 일손을 멈춥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벌써 한 주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에 시간이 빠름이 실감되는데요. 이렇게 지내고 나서야 그 시간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도 그리워질 때가 있겠죠. 남은 인생 여정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6.25 한국전쟁 때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유엔 연합군 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기도하는 장군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벙커를 지키고 있던 앳된 한국 병사를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는 10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총을 메고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었지요. 맥아더 장군은 어린 병사가 너무 측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요.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이도 어린 병사가 총명한 눈을 반짝이며 하는 대답에 맥아더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그 어린 병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집에 가고 싶다면 내가 집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어린 한국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내 조국을 위해 이 한몸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신을 이 벙커에서 빼달라는 대답을 예상했던 맥아더 장군에게 이 어린 한국군 병사의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맥아더 장군은 잠시 기도한 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 후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됐고 물론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미국 병사가 한국을 위해 전사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작전 성공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은 시편 3편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011님, 우리 주변에는 가난에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울부짖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돼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14님,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은혜로운 주일 맞으세요. 아멘. 8036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에 은혜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8918님,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네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8530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니까요. 아멘. 바로 3.1님, 요즘 너무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세요. 아멘. 2.4.4.9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엽지만 나중에 저도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226님, 내가 만나는 이들은 물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시편 2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때나 자녀인 저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큰 복을 은혜로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저를 안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목자가 되시어 저를 보살펴 주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제목대로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28편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으시며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0

201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104.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 한국 선교의 현재와 이주민 선교 그리고 단기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출간한 신들의 전쟁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재정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우상들은 사라진 것 같지만 성공과 성장, 또 성과와 권력을 추구하는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 선교의 본질과 또 한국교회의 세계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최근에 출간하신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요. 한국 선교의 위기가 전략이나 재정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의 위기라고 하면은 선교사 감소 또 후원 감소 이런 어떤 숫자적인 것들을 떠올릴 텐데 목사님께서는 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세계관에서 찾으셨나요?
1: 저는 한국 선교가 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왜냐면 선교사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후원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위기죠. 그러나 저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보다는 네.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한국 선교가 그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정말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들의 전쟁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숫자적인 결과물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세계관이랑 연결된다고 보신 거죠?
1: 그렇죠. 네네.
0: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또 고대 우상 숭배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속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역사 속에서 뭐 바알, 아세라 수많은 그 신들은 네. 사실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어떤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공, 물질적 풍요, 다산, 뭐 옛날 고대에서는 또 농업을 하기 때문에 또 수확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네. 대신해 주는 것이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그 우상을 섬겼던 고대의 고대 신들의 메시지와 또 한국교회와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메시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0: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그러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우상들이 좀 이렇게 메시지나 우리 가치관에 숨어 있다고 보세요?
0: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의 숫자가 성공한 교회, 또 많은 교회 그 컴플렉스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 이제 우리는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그런 대형 교회들을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닐 때 나는 굉장히 성공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고대의 비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1: 네, 어떤 성공, 성과주의, 또 뭐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0: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 바뀌어야 될 게 있다.
1: 네.
0: 물론 이제 농담스러운 부분이지만 그 안에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그거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오.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되면 터키에 가면은 그 머리가 여러 달린 뱀이 있잖아요. 메두사라고. 괴물이거든요.
1: 예.
0: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모험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 모두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 신들이 우리에게 그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과 너무 닮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문제가 바로 세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다. 조심스러운 진단을 좀 해보는 것이죠.
1: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선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외국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나?
0: 그렇죠.
1: 몇 명이나 결신했나? 이게 우리 항상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자칫 선교의 본질을 좀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0: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1: 네.
0: 이제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물량주의적인 양적 선교 패턴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체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역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진짜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지금 기준이 진짜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제
0: 그렇죠.
1: 몇 개나 교회 세웠나, 몇 명이나 교신했나, 이게 현실적 열매를 우리가 자꾸 숫자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선교의 본질대로 선교를 했는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세워졌는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0: 저는 교회 크기, 숫자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은 숫자보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0: 보면 덜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에 더 현혹되어지기 굉장히 쉽고
1: 네.
0: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정말 살아가고 있고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걸 자꾸 되새기면서.
0: 그렇죠. 네네.
1: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한 선교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붙드는 것 외에 또 뭘 어떻게 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0: 왜냐면 신앙의 본질은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또 사역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건물을 먼저
1: 맞아요.
0: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복음은 방법, 전략, 성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고 또 사람이 변화하는 그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의 가장 핵심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1: 네.
0: 관계 중심적인 선교, 관계 중심적인 복음 사역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나
1: 네.
0: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1: 네. 복음의 본질, 또 선교의 본질. 그것을 놓치지 않는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OMS 한국 대표인 송재영 목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신앙을 배워야 하고 어떤 선교를 또 준비해 나가야 할지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OMS 한국 대표이신 송재흥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앞으로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1: 네, 그렇죠.
0: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청년 세대는요, 우리 목사님 세대와는 또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다음 세대가 이 복음과 선교에 관심을 갖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1: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또 신앙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는 갈망이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복음이 삶이 되는 거를 보지 못해서 그게 좀 이제 갈망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복음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교회도 세상의 방법처럼 성공, 성취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 문화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한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그 현장 선교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0: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격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진짜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선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예예.
0: 그래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선교 또 디지털 선교 이렇게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디지털 선교 사례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1: 가장 현실적인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 무슬림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선교사는 없는데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는데 현장에 있는 많은 그 무슬림 젊은이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0: 네.
1: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여셨는데 그것인 저는 이제 디지털 네. 또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 북한 선교 또 철의 장막을 뛰어넘는 전파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0: 네.
1: 저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막혀진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0: 네.
1: 그래서 국경도 없고 또 경계도 없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그 디지털 세계 속에서

0: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이락, 심지어는 쿠웨이트, 사우디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미디어 또 유튜브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1: 네.
0: 한국 교회가 이런 이제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1: 네.
0: 저는 이런 IT 선교사들이
1: 네.
0: 좀 많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1: IT 선교사가 또 필요하다. 이런 IT 디지털 선교 외에도 또 미래에는 다양한 선교의 방식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선교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으세요?
0: 저는 지금까지는 선교사 그러면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
1: 네.
0: 선교사들이 대세였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선교는 그런 성직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는 자기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군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1: 네.
0: 경제적인 뭐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 K-culture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 환영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문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문화 선교사들도
1: 네.
0: 앞으로 21세기 선교를 담당해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전파 선교사 또 문화 선교사
1: 네.
0: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이제 파라다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게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섭리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뛰어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대가 또 이 시대에 도래를 했고 또 우리는 그것에 발맞춰서 미래의 선교를 또 준비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0: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꿈을
1: 네.
0: 만들어가고 실현할 수 있을 때. 제가 사실 92년도에 터키에서 추방을 당할 때
1: 네.
0: KLM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런데 그 타임스 매거진에 한 장 그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hink globally.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make things better. 더 나은 것을 만들어라.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제가 그 카피를 보고 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바꿔서 적었어요. Think globally, make things happen.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세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make things happen.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1: 네.
0: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make things happen.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1: 네.
0: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주역이 오늘 다가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닌가. 저는
1: 아멘.
0: 그 세대를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이 또 그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꿈을 꾸게 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깊이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0: 저는 처음 제가 선교지로 갔던 나라가 이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지만
1: 네.
0: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10년 20년 있어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때 제가 27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젊은 아무 경험이 없는 저를 통해서 똑같은 저의 연령대

0: 젊은 터키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능력이다.
1: 아멘.
0: 아,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제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는 네.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1: 아멘. 선교는 순종이다. 그래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또 2주간에 걸쳐서 선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표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더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또 히브리나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서
1: 네.
0: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는 결단,
1: 네.
0: 용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목사님.
0: 그렇죠. 네. 네네.
1: 복음의 본질 또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 기도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에 걸쳐서 OMS 한국 대표이신 송재흥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선교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0: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1, 2, 3, 4.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

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러 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넘니까?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행복한 세상이 되어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 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튜브의 재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0: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네. 근데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정신을 일깨워 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0: 네, 지금 한 3,000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쯤 와 있습니다.
1: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네.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국제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네. 사실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0: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0: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네.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0: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1: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네.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요. 네, 그런 네.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의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실 있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PRS,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

0: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네.
0: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아,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 대학, 국제 대학, 여태까지 신학 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제 교류원을 국제 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승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인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네, 네.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도 시작했더니 네.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네.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네,
0: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1: 네.
0: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네, 인재로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0: 네,
1: 졸업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인재가 또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네. 전 세계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인재가
0: 그럼요.
1: 아닌가.
0: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던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0: 네,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1: 네.
0: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1: 네.
0: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경우가
1: 네,
0: 있고요.
1: 안타깝죠.
0: 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

0: 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네, 인간이 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네. 도전하라고 네. 우리 청장님 좀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1: 아멘.
0: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그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그랬는데 네.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1: 네. 네.
0: 그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1: 네.
0: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아멘.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1: 네.
0: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꿰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1: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결단하세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네.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0: 채워합니다.
1: 계시는 네. 우리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0: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아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래서 새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1: 아멘.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0: 네,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0: 초대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1: 아, 네. 꼭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그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덤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 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 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영성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1: 네,
0: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1: 네, 맞습니다.
0: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네. 할렐루야.
0: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신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보험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버 라이트 이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의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집안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으로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한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신내리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것,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되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난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려

했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게 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은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말씀 묵상으로 찾고 예배를 드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일생을 변화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들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전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열심히 주님 일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가 빨리 지나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나는지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술가로 화가로 꿈을 이루려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인응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선교세계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명대학교에서 미술대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화가로 화가의 꿈을 꾸고 1980년 독일 디셀도르프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화가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서 그를 도우며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에서가 불을 받고 나서 감리교를 창시한 것처럼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평지도 없는 선교를 하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989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베사우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기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기니베사우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유엔 통계를 보니까 그 1인 1년 총 수입 이 GDP가 759불 그러니까 1년 총 수입이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5천 원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요. 9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는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7, 8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그래서 유엔 통계로 보니까 유엔에 195개국이 등록돼 있는데 180제예요. 가장 극빈 국가로서 1년 총 소득이 100만 원, 1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구태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고 또 각각 주술을 섬기는 정령 숭배 신화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데 그것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둘 청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1993년에 세워진 밀리따르 교회는 훗날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선교사님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학교가 7개나 세워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0: 풍선과 폭격 속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숨어 지내야 됐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력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나라 교회 지도가 되고, 그들이 다시 시골 마을 들어서 서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교사님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왔습니다. 2004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의 큰딸 두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칼스 뉴먼 대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빠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사역지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잠깐 시내에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장한 무장 강도입니다. 그 택시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낚아채려는 순간 차에 발동을 거니까 그 차 밑에 끌려 들어가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깨지고 해서 급히 중환자실에 옮겼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스무 살 난 자기 맏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풍토병도 견뎠고 다 견뎠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만은 정말 견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 딸입니까? 하필 제 딸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당한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전에 본인이 딸한테 줬던 사줬던 크레파스 쓰던 오래된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크레파스 상자를 보는 순간 딸이 자기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 안 그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파스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화가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청년, 노인들을 그리며 아프리카에서의 슬픔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현저 성경 구절과 성경 고백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눈물의 그림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지만 대신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함께 딸이 남겨준 아련한 추억과 복음을 화폭에 담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아프리카 땅을 떠났다면 원망과 후회로 채워졌을 생이지만 그림으로 아픔과 슬픔의 땅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선교사역을 이제 은퇴할 때까지 35년 동안 가장 최빈국인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주님 주신 영롱한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사실 선물의 종류보단 선물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특별할 때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저는요,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언니가 줬던 선물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한 번은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적어줬어요. 늘 기도하는 너의 귀한 두 손이

뜻을 알아갈수록 감동과 감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감동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용택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도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의 쉼과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꼭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6244님, 영덕에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봅니다. 지난주는 새생명 초청 주일이어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다녀왔어요. 계속 안 가시려고 하셔서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는데 막상 가보시니 좋으셨는지 다음 주에도 또 가시겠다네요. 신청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와, 또 가시겠다는 그 결정에 6244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시길 또 함께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감사위의 감사가 6244님의 고백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524님, 날이 더워서 여름 이불로 교체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날이 부쩍 더워져서 이불 교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더욱 단잠 주무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9253님, 친척의 별세로 일산 장례식장으로 가며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6244님이 신청하신 찬양이죠. 감사 위에 감사까지 함께하시죠.

네, 방금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711님, 다음 주에 친정에 갈 때 가져다 드리려고 라디오를 사서 잘 되는지 시험하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방송이 나오네요. 친정 어머니가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그 기억의 끈을 놓기 전에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극동방송 청취하게 하시려고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신청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전해주셨는데요. 어머니

님께 너무 복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뭉클합니다. 우리 4711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남편분이 방송사로 전화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려도 좋으니 평생을 깊이 만나주신 주님만은 잊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셨던 그 제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기억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할게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7404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도 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는 아픈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니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들려지는데요. 늘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될 만한 찬양 함께 들을까요?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0490님,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안식을 베푸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복된 주일 맞게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Judges chapter 15, verse 1.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사기 15장 1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드는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소나기는 내리는데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더운 대낮에 운동은 좀 피하시고 그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썸머 스페셜을 올해는 7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찬양도 더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뭐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으시면 좋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더울 때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것도 먹고 마시고 충전을 해서 좀 선선해지면 또 효율을 높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 여름에 배탈 나지 않으시도록 음식들 잘 가려드시기 바랍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보컬이 조금 적게 들어간 그런 찬양이네요. 거의 연주 찬양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에요. Last week we talked about Samson's wedding. 네, 지난주에는 사사 삼손의 혼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었죠.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삼손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today's story for you. Here we go. After a while, Samson returned to see his bride. Her father informed him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his best man because her father thought Samson didn't want her.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a while. 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Samson returned. 삼손이 돌아옵니다. To see his bride.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bride, 아내를 보러 돌아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her father informed him. 그 아내의 아버지가 informed him.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힘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his best man. 자네 아내가 자네 들러리 중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네. Because 왜냐하면 her father thought 장인이 생각하기에는 Samson didn't want her anymore. 삼손이 자신의 딸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알고 그냥 허락을 했던 것이지요. 들러리 중에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장인이나 딸이나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보십니다. Samson became very angry.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He went, 그는 여기서 삼손이죠. 가서 and caught, 붙잡아 왔어요. 300 foxes.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또 주석에 보면 우리 자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을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And tie them together. 그리고 그 동물들 tail to tail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put a lit torch between their tails. 그리고 그 묶은 꼬리와 꼬리 사이에 torch 불을 붙여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And set them loose. 여기서 them은 자칼들인데 이 자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In the wheat fields. 밀밭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To burn the Philistines' crops. 밀이 다 여물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밀밭에다가 그 300마리의 자칼을 불을 붙여서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버렸겠죠. The Philistines were not happy.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They demanded to know who had burned their crops. 그 밀밭에 가서 보고 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짓이냐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They soon discovered. They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they soon discovered 그들이 곧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That Samson was to blame. 삼손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And that he was acting out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his wife. 이 삼손이라는 친구가 왜 이

이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father-in-law to deat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자기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Samson became angry when he learned this. 여기서 he가 삼손인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And attacked the Philistines before hiding at a Etam.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Before hiding at a Etam, Etam.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went into Judah to Lehi.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의 레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ooking to arrest Samson. 삼손을 붙잡으려고 찾으러 간 것이지요. The harvest happened at the end of May. 보통 추수는 5월 말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Samson went to sleep with his wife. 삼손이 와이프를 찾아간 이유는 함께 잠을 자려고 갔던 것입니다. He discovered that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He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여기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가족이 되겠죠.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그 가정이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아까 베스트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This was because Samson had left them after the wedding. 이것이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삼손이 떠났다는 겁니다. Instead, 그래서 그 대신에 they offered her younger sister to him. 아, 이게 오해였나 하고 they가 여기서 아내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They offered 뭐를 제시했느냐? 주기로 했는데 그녀의 younger sister, 아내의 younger sister 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To him, 자네 아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자네 아내였던 사람 동생하고 사시게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He was so angry.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That he got 300 foxes.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he started a fire. 불을 붙여서 on their tails. 꼬리에다가 말이죠. So that they would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위에서는 밀밭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주석에는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가서 옥수수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God wanted the Israelites and the Philistines to continue their quarrel.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The fight then got bigger.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When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her family.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The Philistines could maybe have tried to catch Samson.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But they noticed that it was easier to burn the father and daughter.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삼손을 잡는 것보다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면 삼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때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Samson killed many people in Timnah. 삼손은 딤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In this way, 이렇게 해서 he punished the Philistines. He는 여기서 삼손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다. 아, 즉 보복을 한 것이었고 because of what they did.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Then he hid.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그리고 나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 에담 동굴에 가서 즉 에담 동굴에 가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praying in English. 네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throughout the scriptures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and good judgment.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우리 분노나 또한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ughout the scripture,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우리가 이 분노,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못된 방법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또한 우리 분노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And good judgment. 옳은 판단에 대해서 배우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또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또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 이름은 발락, 그리고 십볼입니다. 발락과 십볼은 부자지간이에요. 발락이 아들이고 십볼은 발락의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발락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Balak, Balak, B-A-L-A-K, Balak.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십볼은 Z로 시작합니다. Zippor, Zippor. 십볼을 Zippor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잘나서 잘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보면 남모르게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협조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냐? 둘째 달 15일. 약 45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가라 그래 나왔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낙심했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탁 가리켰더니 막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죠.

뒤쫓아오던 600승의 그 철병거가 싹 이게 잠기게 되어 죽게 됐죠.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속어치고 춤추며 찬양하던 그들이 며칠 만에 물 떨어지고 마라에 쓴물 만드니까 낙심해서 원망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내려주시고 역사하셨죠. 엘림에서 또

이때 그들이 45일 됐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 살 때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알려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물 없으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걸.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을 탁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왔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면 내가 느끼기에 안 느껴져도 옆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전히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왜냐? 말씀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그걸 모르고요 계속 시험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떠나셨나? 숨으셨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이에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르비딤까지 왔는데요. 르비딤이란 평야, 평원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 강력한 당시 강력한 군대의 조직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누군가 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말렉이 정통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말렉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란 뜻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에 속하여 있다가 분리하여 팔레스타인 서남쪽 시나이 반도 이런에서 유목 생활하는 종족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종족은 광야 일대에서 샘터, 오아시스, 목초지를 장악하고 세력이 강력한, 많이 지금 세력이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건 세상 흐름이하고요. 출애굽한 건 구원받은 흐름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건 침례 세례 의미하고요. 광야 생활은 성화되는 과정 의미하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 요단강은 죽음 의미하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니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50세예요.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전쟁 전방에 나가서 싸워라. 나는 후방에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라 종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쟁은 전방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하는데 놀라운 건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80 넘은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 팔이 힘드는 거예요. 이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모세 혼자 힘으로 못 들어요. 그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붙잡아줬대요. 그랬더니 안 내려왔대요. 할렐루야.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론은 잘 알아요. 근데 훌은 잘 몰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러분, 훌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론하고 훌한테 가라. 그런데 봐요. 성경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갈렙의 아들이니까 그럼 훌은 젊은이 아닌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갈렙이 두 분이 나와요. 두 분인데 첫 번째 갈렙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사대손 여분네 아들 갈렙. 이분은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구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85세로 돼. 내가 예나 지금이나 건강하니 내가 뭐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 그 갈렙. 그런데 두 번째 갈렙이 나와요. 야곱의 4대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훌이 누구냐? 이 훌이 누구냐? 봐요. 여러분, 이 가게도 좀 봐요. 헤스론이 갈렙과 수급과 아스우를 낳고 갈렙이 예셀과 소벳과 아르돈을 낳고 훌을 낳았어요. 그래서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렐을 낳아요. 이 부살렐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아시죠?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의 아들 훌, 훌의 손자 부살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2장 18절 봐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댁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댁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디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훌은요 당시 이분이 나이가 모세보다도 한 10살 위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아론은 모세 형 대제사장이고 훌은

부모님 미리암의 남편 매영이 아이가요. 그래가지고 90세쯤 됐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쳐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세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분들이 육신은 연약해도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죄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외우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은 네 힘이 아니었다. 네 능력이 아니었다. 너의 최선이 이긴 게 아니고 뒤에서 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예 굉장히 강조한 것.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아말렉은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방해하는 방해꾼 사탄을 의미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 16절에 이르되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에 숫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거기 여호와께서 앞에 2자 채권 2자 써 있네요. 2자 써 있는데 쭉 내려와서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게 놀라운 건 모세와 아론과 우리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은 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손들면 하나님을 향해 손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 신명기는요 지금 출애굽기 17장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러요. 모세가 막 출애굽할 때 나이랑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분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한 번 다 그 신앙을 점검해주고 돌아보는 설교가 신명기에서요.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4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모세 120세.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40년 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야 니네 아말렉 기억하냐?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부족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문제는 우리가 혼자 낙심해가지고 뒤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요 마귀 밥이 되기 십상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는 자 되지 말고 예배자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마귀를 당당히 무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시작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에서부터도 치워버려라 완전히 뿌리 뽑아라 이거죠 민수기 14장 39절에 봐요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너네들 이제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어 그러는데요 올라가라 갈 때 안 올라가고 낙심했던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하는데 자꾸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범죄해서 함께 안 올라간다잖냐 올라가지 마 그래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봐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참 이 사람들 올라가라 갈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갈 땐 또 올라가요 어이구 그 누구 같죠? 그 누가 누구예요? 누가 누구요? 청개구리 같은 우리죠 청개구리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 올라갔지 모세랑 언약궤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안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올라갔다 또 아말렉인한테 된통당해요 이게요 패배 원인은 내 노력과 내 고집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겨요 사사기 6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대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요 우리는 미디안만 쳐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요 8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나팔 불었더니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대 13만 5천도 비율상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갈 사람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려 만 명 남았네 만 명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싸우려면 14대 1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물 먹게 해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아먹는 자 9,700명을 돌려보내요. 그 300명 남았어요. 그래 300명 대 13만 5천. 비율상 450대 1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승리케 하셨어요. 아말렉을 누가 이겼냐? 기드온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는요 이렇게 적군들을 이겼어요 심지어 아말렉도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15장부터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막중한 임무를 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싹 멸해라, 진멸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이 뒤늦게 왔더니, 아니, 어디서 자꾸 소, 양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다 했습니까? 했더니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저 소 소리랑 양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빼놓은 겁니다. 그때 멸망받은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이에요. 아각, 여러분 아각을 기억해 두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사울을 향해 아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런,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깐 가만히 계셔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전달할 테니까. 이렇게 전달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잘했는데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계속 핑계대. 이때에만 해도 회개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후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말렉을 우리도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말렉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영적으로 아말렉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서 진멸합시다.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도 다윗이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시글락에, 이게 그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불러서 잠깐 갔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와서 다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죠. 부인도, 그리고 불 다 질러버리고. 그런데 다윗이 뒤쫓아가서 다 찾아오죠. 이게 이때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윗이 쫓아가서 싹 멸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와요. 그 결과 그것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기 자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4장 20절에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지금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멸망한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각 사람이 여기에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좀 전에 사울이 쳤던 왕 아각 기억하죠? 아각은 아말렉 왕이에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놀랍게도 이 하만이가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의 1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멸하기 위해

0: 솜을 쳐가지고 날짜를 잡았으니 아달월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 뭐 이게 아말렉 사람 하마니를 완전히 멸하죠. 하마니가 모르드개 달려고 했던 장 때에 본인이 달리게 되고 하만의 집이 모르드개 집이 되고 하만의 쥐에 모르드개가 올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우리의 손이 내려온 순간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환경이 더 심해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손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배경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복잡한 계산보다 믿음이 앞선 걸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일상은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은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완전했음에도 끝까지 붙드심을 받았듯 우리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내 영혼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환상의 첼로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앞에서 계산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앞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워졌지요. 지금은 6월인데 7월, 8월처럼 날씨가 무척 더워요.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름 나는 방법이 있나요?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또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위를 잘 이겨낼 지혜와 건강을 분명 주실 거예요. 더위를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름 무더위를 우리 이겨내봐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1: 여러분,
0: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2학년 친구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2545번님의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1: 저는 홍천에 사는 2학년 전교생이 7명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서호입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0: 와, 여러분,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인 연서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7명뿐이래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서호 어린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니 정말 멋진 어린이이지요. 연서호 어린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연서호 어린이의 기도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기도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세요. 또 찬양에서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길 기뻐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요. 등교길, 하교길,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신답니다. 연서호 어린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연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 프레이즈의 기도,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은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지진이 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죄수들은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그날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상한 죄수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졸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무거운 쇠문들이 열리는 소리와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지켜야 했던 죄수들이 분명 도망을 쳤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만약 죄수가 도망쳤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날은 나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 이제 다 망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난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해.
0: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거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친 죄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거칠게 죄인들을 다뤘을 거고,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을 향해 너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 나에게서 친절함은 기대하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간수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대해 똑같이 거칠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로 사귀려 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쁘다는 말을 듣는 어린이, 거칠고 불친절한 아이뿐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친절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 아이는 나쁜 아이야, 거친 아이야,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막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죄수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한 매질로 온몸이 아팠을 테고 심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할 때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선함도 자비도 없었을 간수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며 그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간수는 그의 굳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신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신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이후 간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나쁜 어린이, 거친 어린이, 말썽꾸러기 어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거칠고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한국어린이전도 옆에 죽게 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혜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0: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제가 7년 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때 말씀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특별히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다 하는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세계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또 주위의 모든 자연 환경들 한 가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의 기원자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은 죄도 창조하셨는가? 마귀나 죄의 시작이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특히 그런 질문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돈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십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를 악한 것을 창조했다 그런 거 하나님 하실 수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나쁘고 악한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초점을 못 쳤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의 이 품성들은 모순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만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경은 창세기나 신약성경 로마서나 골로새서 모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물의 시작, 만물의 기원자로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한 사탄 마귀를 창조하셨다고 쉽게 단정해서 안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타락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 이러볼 때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영했던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천사들 죄짓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왜 못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천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했다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을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정각에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절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마귀가 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허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깊

기뻐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은 그 악한 행위들을 주님의 감추어진 섭리 속에서 허용해 주셨다까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집요한 질문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죄 짓는 것을 왜 허용하셨으며 또 부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세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부분 뒤에서는 우리가 전혀 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놀란 계획 속에서 허락되었다 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못하시다 하는 말들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더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든지요. 그렇게 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사탄이고 잘못의 책임도 사탄 마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사탄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영한 그 형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전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짓고 우리 속에 죄성이 역사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시다고 해서 그래 너 인생들은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정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도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 내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는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장 마귀가 되들 겁니다. 하나님도 정의롭지 못하시네요 하면서 마귀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죄가 없이 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형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게 됐습니다.

이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형벌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으며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정말 뭐 무료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저 마트 가게 가면 때때로 무료 행사도 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상품들은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드립니다 하면 정말 무료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거룩하신 자신을 희생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 은인가 우리 찬송합니다. 몸 밖에 들 값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눈물 쏟으며 찬송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베풀으셨네요. 다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이 살겠나이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생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 주고받다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분복도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여러 분야에서 또 성공적인 일들을 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했고 또 연구했고 애를 썼기 때문에 된 것이다. 물론 외양사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성공과 업적을 가지고 칭찬받고 상을 받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나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놀라운 성과가 이런 업적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만들어졌나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고 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나로부터 시작되리인데 제가 그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이 복음송은 미국에서 현재 사역하시는 이천 목사님이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맨 먼저는 소리엘이라는 찬양팀이 먼저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저함이 없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며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 이런 결심과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곡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베푼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을 다하여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표현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약해지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는 순수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로부터 다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바로부터 시작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불신앙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와 업적과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보람있고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죄니라 그렇게 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들이 이 땅에 많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행한 성공이었다면 결국은 심판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상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준 축복과 내가 준 그 환경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바울은 주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숨쉬고 모든 인생의 일들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광신 아닙니다. 광신. 하나님 우리에게 광신도를 만들기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해아래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또 인생 표와 됩니다. 한 가지 되는데요. 역시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앞서 소개했죠. 제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야 돼요. 꼭 교회일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다 주님과 관련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헛수고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래성을 사는데 파도와 밀려오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리.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 도우실 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자 하는 그 열정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부터 움직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만물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듯이 우리 삶의 신앙적인 삶의

0: 동성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받들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일들은 바로 믿음으로 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이들은 관심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를 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모든 걸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모든 축복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늘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길가 블록들을 뚫고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보이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아주 작은 상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해 본다는 뜻이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키 한 자라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맞으려 하지만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염려 없도록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드레베 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했던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안의 새 생활, 이미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보시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 번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천 번의 주님과 닮고 싶다는 고백보다 하루만이라도 나의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삶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찬양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유수전 노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멈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의 꽃을 자세히 보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피어있는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내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그곳마다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3: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에
2: 네.
3: 대학에서
2: 네.
3: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2: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3: 그러게.
2: 네.
3: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2: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3: 어렵죠.

0: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예,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그래요. 일도 좀 하다가 아,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아,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아,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미국서 하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저곳에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랬습니다.
1: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던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1: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저
1: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네.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던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던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겠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0: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1: 네, 네, 네.
0: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게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의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그러게요. 수 있도록.
0: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1: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저 임기가
1: 네.
0: 4년 있다가 또 다시.
1: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0: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1: 네.
0: 20년, 15년
1: 그렇죠.
0: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1: 네.
0: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1: 네.
0: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1: 네.
0: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1: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0: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0: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 네.

0: 님이 네.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0: 근데 뭐 찍어야 되죠?
1: 네네네. 그래서 뭐
0: 정신
1: 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그렇죠.
1: 네. 그래서 네.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1,500,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0: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재단이 있어요.
1: 네.
0: 한국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1: 네.
0: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1: 네.
0: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네, 그게 조정이 되는데 네.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1: 네.
0: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1: 네.
0: 뭐 한국학생이고 외국학생이고
1: 네, 네.
0: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1: 아유,
0: 드릴게요.
1: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

0: 부모님 허구에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1: 전혀 이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0: 그럼 자녀들은?
1: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0: 그렇죠.
1: 가능했던 거고요. 예.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었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1: 그렇죠.
0: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1: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0: 있어요.
1: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3학년에,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0: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줬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벨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답지스트 학교인데.
1: 제가 거기 네.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0: 네,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0: 네.
1: 애들이 다 봐 통과를 하더라고요.
0: 네.
1: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0: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2: 예.
0: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한 80,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1: 그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0: 네.
1: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0: 네.
1: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0: 네.
1: 뭐 탈북 관계,
0: 네.
1: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0: 네.
1: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0: 네.
1: 있어요.
0: 네. 네
1: 한번 만나서
0: 네.
1: 좀 적어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0: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죠.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13장 3절 말씀 소개하며 시작할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만약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채워간다면 다스리는 자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다스리는 자 중에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화답하신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꿈꾸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함께 하시죠.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날마다 사랑 키우기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1절 2절 4절 말씀. 당신은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사랑 없이 믿음의 행동을 할 위험이 크다. 우리는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이런 위험에 직면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은사들을 발휘한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우리 사역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그 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게 되면 위험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에베소 교회가 힘든 시기를 인내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용기를 칭찬했다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 사랑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싶다면 매일 경건의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실지에 집중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은 되살아나고 자라나고 유지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시편 12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짧으나 때에 맞고 지혜로우며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변에 신실한 이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통탄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낙심한 그는 창조주께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그는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 노력할 셈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도우소서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짧은 이 간청 속에는 분명한 통찰력과 명료한 발언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도 이 같은 복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없음을 발견하게 된 지치고 고난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소생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고난을 당할 때나 수고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경우에나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진지하게 드리기만 한다면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모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스발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지금 당장이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다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 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당신은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갚아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과 관련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한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기에 내가 빚진 것을 지불하려고 애씁니까? 그 일을 당장 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면 당신은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결하고 맑고 눈처럼 희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있는 한 그분은 성령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원수와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십시오. 지금 당장.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홍해를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경은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저출로 환경적으로는 편했던 애굽을 떠나니 광야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불만, 불평의 거리들이었죠. 홍해를 건너면서 춤추며 감사 예배드렸던 기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당장 마실 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마라의 쓴물.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데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그런 걸음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마라 같은 쓴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죠. 3일 전만 해도 홍해의 감격으로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던 그들이 이렇게 금방 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따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쓴물을 만나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을 쏟아내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로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세상과 맞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으로 품어하는 우리의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실 수 없어서 우리 인생에 더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의 이야기를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6월은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저는 6.25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리에 박혀있는 6.25 전쟁을 떠올릴 텐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나이가 들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해서 요즘에는 6.25를 맞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을 포함한 그 남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숙제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이 전쟁의 실제적인 끝을 아름답게 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성가산책 같이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하이든의 넬슨 미사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하이든의 또 다른 미사인 전쟁 미사에서 몇 곡 뽑았습니다. 이 곡은 제목 자체가 전쟁 미사인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파우켄메스, 우리말로 하면은 북미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북미사라고 이름을 붙여졌냐면요, 이 곡에는 유달리 북, 그러니까 팀파니가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나 팀파니는 고전시대 음악을 표현할 때 전쟁에서의 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펫이 바로크 시대의 승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죠. 프란츠 조셉 하이든의 파우켄메스, 북미사, 그 중에서도 먼저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악장은 글로리아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흠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 하나님 하늘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주님,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브루노 바이리지아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과 또 탑벨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전쟁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의 생일 좀 말씀드리면요, 1790년 2월 마리아 에스테라 지왕비가 죽자 하이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니콜라우스 후작도 같은 해 9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든은 그 후작과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고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에스테르하츠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가 이 가문에서 이제 다 됐다는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받은 안톤 2세,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음악에 관한 기쁨까지 물려받지 못하고 아내가 음악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냥하는데 야외 주약을 위한 관악 밴드만 남기고 오케스트라를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하이든은 30년 동안 보낸 에스테르하츠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모차르트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2회에 걸친 런던 방문이 있었고요. 1794년 1월 안톤 에스테르하츠 후작이 또 사망하고 니콜라우스 2세가 그 자기를 계승하였는데 이 새로운 후작은 음악을 즐겼으며 특히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794년 런던에 있었던 하이든 앞으로 악단의 재건을 요청했죠. 비엔나에 돌아온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츠 집안의 악단 재건축에 착수했으며 1796년부터 1802년에 걸쳐서 최후의 미사곡 6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작곡된 곡이 바로 이 전쟁 미사입니다. 이제 이 미사의 끝곡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음악. 그러나 분위기는 좀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지와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가산 짓고 계시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하이든의 전쟁 미사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전가입니다. Battle Hymn of Republic이라는 곡이죠. 우리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됩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이번 주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큰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대인데요.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노래입니다.

극동방송 성가합 창제 때 불렀던 곡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였습니다. 이번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의 한 장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영국 런던 심포니 코러스 지휘는 리차드 히콕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엘리야 2부에 나오는 곡인데요.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코러스였습니다. 이번에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십자가 군병 드라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영적 전투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굳센 믿음과 담대한 행진을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투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렁찬 소리로 듣습니다. 테너 박인수의 음성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테너 박인수 씨가 참 많은 찬송가도 부르고 뭐 오페라 아리아나 연주도 많이 하셨었죠. 십자가 군병들아 들으셨습니다. 군병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노래도 잘 아시죠? 가사 안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로 묘사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뒤 영광의 멸관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프라노 김인혜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여서 소프라노 김인혜였습니다. 오늘 성가 산책은 전쟁에 관한 성가로 꾸며봤는데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순국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At the River, 엘리베이션 합창단이고요. 강가에서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테너 강무림의 음성,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평화의 기도, 오늘 이 성가산책의 결론으로 듣습니다. 이화 챔버콰이어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성가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죽음이 죄의 삭시라면 부활은 사랑의 삭시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부활은 용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한부영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찬양은 남궁송옥의 나를 통하여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찬양 스케치 전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 정혜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행복하고도 감사한 나날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렸던 그러한 일들 또는 그러한 생각들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그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드시면서 오늘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또 소망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연모, 사랑하는 당신에게 많은 일로 인해 바쁜 줄 알지만 당신의 소식이 너무나 아련하여 이렇게 써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간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쩔뚝거리는 다리는 괜찮은지 당신 마음속 흉터 위에 심어둔 내 사랑의 꽃은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밤 나는 당신이 누웠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우리 사랑이 꽃피었던 그날들을 추억해 봅니다. 그 봄날을 기억하나요? 아침 햇살이 창으로 비춰올 때 그 빛 이슬을 맞으며 우리 속삭였던 그 사랑을 울음을 잊기 위하여 함께 밝게 웃었던 것을 맞잡았던 두 손 모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던 때를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뢰의 미소를 짓던 우리의 눈동자를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나는 매일 당신의 올 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사랑, 애틋함과 걱정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사랑의 편지는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한 채 내 마음만을 전하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랑이요,

예수는 살아계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 마음의 우체통에 그분의 마음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상처도 아십니다.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삶이 바쁘고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직업에 몰두한 나머지 주의 음성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주님의 편지는 오늘도 반송 도장이 찍혀 주님의 손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주님의 쓸쓸한 감정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함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추억으로 기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오늘의 삶을 말씀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편지가 천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편지에 답장하십시오. 서로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쌓여 추억의 나무에 열매 맺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의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nny Yu. Matthew 6장 28절 29절 말씀 Matthew chapter 6 verse 28 through 29 And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flower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Amen.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and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so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0: Have you ever stopped to look closely at a flower?
1: 네, 우리는 혹시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을까요?
0: A flower does not rush, compare itself, or worry about tomorrow.
1: 네, 꽃들은요, 서두르지도 않고 또 다른 꽃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0: It simply receives the sunlight, the rain, and the season given to it.
1: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과 또 비 그리고 계절을 받아들이며 조금씩 자라갑니다.
0: In today's scripture, Jesus points us to the flowers of the field. See how the flowers of the field grow.
1: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0: Perhaps we spend too much time worrying about things we cannot control. Yet Jesus gently reminds us that the God who clothes the flowers with beauty is caring for us as well.
1: 어쩌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심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0: As we spend time together today, let us sit down.

our worries for a moment and rest in God's faithful care.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re ready, everyone.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Matthew chapter 6, verse 28-29. And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flower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Amen. Amen. 네, 이 말씀을 읽으며 길쌈이란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길쌈은 요즘 말로 하면 실을 뽑고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고 해요. 성경 시대에는 옷을 사서 입기보다 직접 만들어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털이나 아마 린넨에서 실을 뽑고 그 실을 잡고 또 배틀로 천을 짜고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틀어 길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즉 꽃은 옷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실을 잡고 천을

짜는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솔로몬 왕을 예로 드시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조차 들판의 꽃 한 송이만큼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Our lives are often like that seed. You know, sometimes we don't see that is growing. 우리가 우리의 삶도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씨앗을 보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When we do not see immediate results, we begin to worry, right?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염려하고요. We wonder if anything is happening at all. 정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Yet, God is often working beneath the surface in the ways we cannot see. The flowers of the field teach us to trust the one who gives growth in his perfect time.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할 때 우리는 들의 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perfect timing에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묵상하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Ame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You know, flowers do not bloom by worrying. They bloom because they are cared for by the one who created them. 꽃은 염려한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죠. 꽃은 자신을 지으신 분의 돌보심 가운데 피어난다는 그 사실요. 꽃잎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채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Perhaps we are still growing beneath the surface. 어쩌면 우리는 아직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꽃이 피어날 계절이 아직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that is okay.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Because the gardener has not forgotten us. 네, 정원사 대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So, have a blessed rest of your day and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있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우선순위

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한창 부흥 강사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무디의 사업적 수완을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유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뉴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시와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치료제를 방에 가만히 모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와, 이 약은 정말 대단해, 이 약이 날 살렸잖아,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감탄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티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붙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침묵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송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확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0: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화로 오지 않았습니까?
1: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 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족 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

이해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 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공기장이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

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 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한켠으로는 근데 왜 날 좀 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지 마, 하루 좀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가우치워십의 회중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 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뭐 이 찬양 있죠. 전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딱 앉아서 첫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 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 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높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간을 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간을 편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의 소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처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일곱 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일곱 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내가 바로께 아뢸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곱 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근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근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이

종료는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구꿈이 바로 깨 두 번 되풀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로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일곱 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일곱 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마다 량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일곱 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령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고 그때에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일곱 해 연이은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일곱 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두 해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일곱 해 련이운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일곱 해 련이운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

0: 성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고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지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증국당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 하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기에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지요. 예, 잡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 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사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 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산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산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터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노라고

0: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 간의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송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0: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 쌀 배급 받으면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밥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첩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꽃피웠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더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선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0: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하늘 아래에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 또 나가서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국 동의를 제쳐가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주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제대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포함하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0: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전체에 걸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광주와 북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창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이? 정말 기쁨을 아세요? 그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 이 특별히 마태복음 20장부터 25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비유들을 거의 심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의 시리즈를 보시면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any Tom, Dick and Harry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무작위의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스토리 속에서. 왜 그러냐면 5달란트의 금, 2달란트의 금, 1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세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란트, 이 유대 땅의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면 그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달란트 저울을. 34kg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세에 1kg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34킬로, 68억에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최소한 이분이 8달란트를 줬으니까 68 곱하기 8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계산 빠르신 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번 560억 정도? 최소한 560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은 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 착각하지 마세요. 에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줬어? 그 1달란트 준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아렸던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68억 받으면 별로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뭘까요? 테넌스,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냥 포도나무나 포도밭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전 비유들이요. 그 포도밭을 크게 고급 비뉴드를 만들어서 마치 그 뭐 어디 프랑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예, 호주 같은 데 보면 정말 세계적인 비뉴드들이 있어요. 비뉴드들. 그러니까 포도원들이죠. 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창고를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갖춘 비뉴드를 일꾼들한테, 품꾼들한테, 테넌트들한테

시장농들한테 맡긴 것 같던 주인, 아니면 하루 일당을 1데나라는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동네에서 아무 일 하지 못하는 아무도 안 데리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한 데나라의 일당을 다 주셨던 주인. 품꾼들이 종을 보내서 포도를 남는 거 조금 달라고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종들을 때리고 잡고 죽이고 돌로 쳤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임금이요. 제대로 자격이 있어서 청첩장을 보내서 결혼식 오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안 온다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음식을 다 먹게 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왕자의 옷까지 다 입혀주셨던 임금.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의도하시면 이거 아닐까요? 바로 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믿기 어려운 관대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소유를 600억 넘는 소유를요 종의 자격을 검사하지도 않고 이 세 종들에게 그걸 뭐 어떤 사람 조금 많이 어떤 사람 조금 덜 주게 했더라도 70억을 나눠주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 정도로 느낄 우리 마음속에 이 관대한 주인의 관대하심을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정말 고려해봤을까요? 아니요. 더 중요하게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나신 관대하심에 감격하는 대강절이 되고 있나요?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추리 하나 정도 장식하는 것으로 이 시즌을 기념하고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니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관대하심이 이 시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를 가졌던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비슷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가져가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니? 지금도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제 안의 감사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속에 꽁함이 더 많지 않으세요? 나한테 왜 한 달란트만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 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섯 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만 한 달란트 주셨어요.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틴지하게 구두쇠처럼 느껴질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신앙 생활 하는데 하나님 그냥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헷갈려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아내가 무서워야 할까요? 잘못하면 응징하시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환심을 못 받으면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관대하신 아버지가 아니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모습을 반사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악한 종의

마음속에 반사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내 정체성을 거부하고요, 내가 내 형상을 반사하고 내 형상대로 빚어낸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내가 인색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색함을 반사하는 인색한 하나님이 되세요.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관대하심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관대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관대하심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주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헤롯 왕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빌라도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려낸 그러한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이 비유가 한 번도 거의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걸 깨달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얼마나 하나님이 관대하신지를, 너무너무 관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띄워줄 수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이요. 시작.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1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서예요. 바로 가서. 21절 볼게요. 21절.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두 배를 남겼으니까 너 엄청나게 잘한 거야. 아니요, 너 잘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삶을 액면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저에게 탤런트는요, 은사나 재주나 뭐 특기가 아니고요, 저에게 하나님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것, 저는 그것을 믿음과 신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중간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쥐꼬리만한 것 같은데, 아니 68억이나 되는 쥐꼬리 같은 믿음 한 달란트만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그 주인을 향한 믿음,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관대하심과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신뢰하심을 내가 그대로 바로 가서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 비유를 보게 될 때는요, 이 비유가 자꾸 성공 강박증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내가 성공해야 존재감이 있고 성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강화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I have to be a success, 나는 뭐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나는 성공해야 돼 하는 강박으로 이 비유를 보면, 성경의 색안경으로 보면 자꾸 성공한 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은 그 설교를 다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본문

문을 가지고 북해 조찬기도에 가서 설교한 게 있어요. 성공인가 성실인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성공과 성실은 같이 잡을 수 있는 토끼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correlation이 아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it's not a correlation.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it's not a correlation but a choice. 둘 다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성공을 붙잡는 순간 성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을 잡는 순간 성공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알고도 성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둘 다 목적인데 목적지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명역에 가셔서 아무 KTX나 잡아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목포를 가는 거고요. 어떤 거는 부산을 가는 거예요. 성공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그것이 내 목적이 된다고 붙잡고 가시면 성실은 그 성공의 제단 위에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근데 성실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신다면 성공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 두 종들의 작은 충성이에요. 성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보다 성실한 우리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보면, 궁극적인 가치로 본다면 성실이 더 영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고도 약간 아내들이요, 성공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성실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아내들 중에는 성공한 남편을 더 원할 수도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관계들은 성실함이 우리 관계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스튜어드들에게,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라니까요. 성실입니다. 지금 그 시즌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 성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성공의 압박을 자녀들한테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진짜 성실한 자녀를 여러분들 키워주신다면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만 만족하시는 부모님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똑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딱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어요.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 만들고 두 달란트로 완전히 날렸으면 이 비유가 훨씬 제가 설교하고 싶은 그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제가 더 낫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 메시지에 그 착각이 없어졌을 텐데, 덜 있었을 텐데, 제 안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성실함을 하는 종들, 그 종들이 리스테이킹하는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리스테이킹이 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험에는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여기에서 보상이 뭘까요? 여기 주인이 정말 주는 게 뭘까요? 이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성공의 눈으로 보니까 제 욕구가 강하니까 저는 여기서요 그거였어요. 저는 뭐 다섯 달란트 받는 거, 그 나중에 받잖아요. 마지막 한 달란트까지 열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은요,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거를 열 달란트 한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관심사는 그걸 다시 걷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도 없으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인정해 주시는 거가 되게 좋잖아요. 아니요. 여기 진짜 보상은 그 주인의 말에 잘 담겨져 있는데 간과해버린 거예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어. 너 많은 거 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많은 거 준다는 거 너무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달란트 더 주시면 일 더 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오래 읽어봤는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그냥 제 눈이 뭐가 씌었나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저는 입에는 달고 얘기했어요. 이거 외웠으니까 거의. 근데 제 안에 이게 진짜 보상이었다는 게 잘 몰랐어요.

0: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Surprise by Joy라는 책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그 안에 일부를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Joy is an unsatisfied desire. Joy는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다. Which is itself more desirable than any other satisfaction. 충족되지, 이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충족되지 않은 갈망인데 어떠한 충족보다, 만족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어렵죠? 그러니까 갈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조이라는 거예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예요. 여기 그 책 Surprise by Joy의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기쁨은 전문 용어이다. 행복, happiness나 쾌락, pleasure와 건꺾이 구분해야 된다. Joy는 기쁨은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의 의미는 행복이나 쾌락과 공유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맛보고 싶다는 것뿐이다. 그 한 가지를 제쳐놓고는 이 Joy는 행복이나 쾌락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 조이는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형태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종류의 경험이다.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을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으려고 할 거고, 만약에 기쁨과 쾌락이 사람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우리의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Happiness and pleasure는 우리의 노력으로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만큼은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으로 인용은 이겁니다. 기쁨은 무언가를 상기시켜요. 기쁨은 소유물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무언가,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아직 이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시기에 조이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조이를 갈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기쁨이 된 적이 있으세요? 의무감 말고요. 가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세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송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이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린 약속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언약으로서의 약속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약속인 계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섬김만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서로 간의 손익 계산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음식을 가지고 화채를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떡도 곰팡이에 쓸었고 술도 팽창하여 가죽 부대가 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복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바로 지척에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해버린 기브온,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는 성전에 불을 떼는 일을 감당시키고 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긷는 그런 역할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의미에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섯 개의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싸움. 사실은 잘못된 약속이기도 하고 편법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했고 그리고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섯 연합군대를 치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고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0: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지켜야 할 기본을 지켜내는 여호수아의 도전, 그 모든 것은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열매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하고 약속의 의미를 알아서 약속대로 살고 약속대로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장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기준과 상황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요. 담대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본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은 더 넓어진 사역에 영적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올해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은 대전과 충남을 넘어 청주본부와 새롭게 세워진 충주중계소를 통해 충북 전역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이제 품어야 할 영적 책임감도 더 커집니다. 이에 대전극동방송은 새롭게 허락하신 대전 충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원 300 용사는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시헌금 100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주신 소중한 헌금은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가장 확실하고 투명한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먼저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전역에 24시간 생명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방송 선교의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를 든든히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중부권 곳곳을 누비며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현장을 만듭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 집회, 다채로운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의 영혼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 생명의 전파를 흘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넓혀주신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방송선교 현장을 기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중부권 복음화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실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통해 대전 충청 땅을 변화시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학기십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입니다. 다윗의 여섯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아홉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말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아입니다. 아비아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이며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이며 아사랴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냐이고 여고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슬롬이십니다. 스룹바벨은 다섯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댜와 유삽헤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댜와 여사야입니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입니다.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댜이고 오바댜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바스로 모두 여섯 명입니다.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

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세 명입니다. 에료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로 모두 일곱 명입니다.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의 아버지이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보니입니다. 브누엘은 그돌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는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훌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룸의 아들 아하헬의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하의 형제 글룹은 므힐의 아버지이고 므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힌나의 아버지이고 드힌나는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어노데입니다. 무어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하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발을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여구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 둘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산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함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무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나아다와 배를 짜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아수빈의 햄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삭굴입니다. 삭굴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자녀는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들에서 가까운 다섯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입니다. 바알까지 다른 마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들

로는 여디아의 아들이고 여디아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돌성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우님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우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므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스마야의 아들은 곡이며 곡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여이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랴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무온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데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입니다. 야나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갓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루아의 아들입니다. 야루아는 길르앗의 아들이고 길르앗은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스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군이의 아들입니다. 아히는 그들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갓자손은 길르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에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에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는

4만 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라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쪼그리고 앉아 줄지어가는 개미를 지켜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도시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개미들 보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또 줄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가는 건지 참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요. 집으로 와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거,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개미처럼 서로 돕고 나눠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황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프라노 김방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개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며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3주 동안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관사님의 고백, 억울한 일 앞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집사님의 고백,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박신아 콰이어의 고난 내영원 편히실 곳과 이어진 곡은 나만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로 연결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점점 사람 냄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0: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한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먼저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악수하시니까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인공지능은 이거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정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따스함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AI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0: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편지를 다 마치고 대필한 이 편지 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큰 글씨로 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노년기에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더 큰 글씨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편지 끝에 내 이름을 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온 교인들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모든 은혜를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마치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냐면요, 천지를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처럼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것이 이만한 데이터를 다 요약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점점 인간미가 떨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이 뜻은요,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천막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천막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궤가 그들 중앙에 있고 그 말씀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0: 하루라도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함께 멈춰서서 자신들의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으시는데 수만 명이 아니라 12명만 택하십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발 하나 상하지 않게 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시고 아침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이 나오면 그 병자들의 더러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배고프고 연약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시고 이름물을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사시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온기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악수하며 축복한 것처럼 이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온기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한 주간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0: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0: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요,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완성하시면서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묶으십니다. 무엇인가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법,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진다는 게 뭘까요? 옆에 있는 분 그 가방을 들어주는 게 짐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 짐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눈물, 내 옆에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내 옆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내 옆에 사람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함께 짐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나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때를 지어 날아가죠. V자를 그리고 날아갑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70% 줄일 수 있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는 그 기러기는 이 저항을 모두 받습니다. 대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이 저항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힘이 들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맨 뒤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기러기가 맨 앞으로 나와서 이 저항을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독수리처럼 나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날개와 날개를 맞대어서 이 저항을 줄여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내가 죽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놓으면 이제 내가 지는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0: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기도만 했나요? 아닙니다. 본문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더라.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교제했습니다. 친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삶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0: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손해보고 그리고 내 것들을 나누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인간미가 떨어져 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관계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세상과 우리도 연결되어서 이 귀한 짐들을, 세상이 품고 있는 고통을, 세상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도 함께 겪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관계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게 이날도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짐을 질 수 있는, 나누어 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내 삶의 흔적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0: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니, 스티그마, 나에게 흔적이 있다. 나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한테 주인의 이름을 찍어놓는 흔적입니다. 숙대캐구챙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만들고 불에 달구어서 짐승에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또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도 짐승 취급을 했으니까 노예에게도 이 낙인을 찍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나중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도 그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흔적을 지우려고 그 당시의 노예들은, 해방된 노예들은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예수의 흔적이니까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여러 번 돌에 맞았고 죽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육체와 그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귀하신 흔적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대응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의 흔적이 남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러고 살고 있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요?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떤 흔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 뭔가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한 시간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한 시간쯤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면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막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졸면서 운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습관처럼 운전한 거죠. 앞에 빨간색이 보이면 섰을 것이고 파란색이 보이면 갔을 것이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극도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시간 동안에 내가 잠들어 있어서 잠결에 운전을 했어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모이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난주에도 예배당에 왔고 오늘도 여기에 계시고 다음 주에도 오셔서 그 자리에 분명히 앉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자극이 없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극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극이 없이 그대로 모여진다면 그건 습관적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간이 되면 의미 없이 향을 피우고, 그리고 감사와 은혜와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되면 하고 있는 모습, 너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법, 사랑의 법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자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시고 다시 예배당에 모이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 삶에 흔적이 남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자랑한다. 지난 한 주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손해보았던 그 시간, 가슴 아팠던 그 시간이 내게 자극이 없으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습관적인 모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야 습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 우리 집사님 오셨나? 매주 오셨던 집사님 내 앞에 앉으셨는데 어디 가셨지? 편찮으신가? 내 뒤에 있던 그 청년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많이 울던데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돌아보는 자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관심이 없으면, 경비하시는 분에게 오늘도 더우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는 우리 안에 이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살았던 내 흔적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았는데 이런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인간미 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않고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그걸 추구하지만 나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비효율적으로 살았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만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형의 귀한 가족들이 이 귀한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부터 다시 모여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삶을 찢

0: 찔러서 내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 짐을 지게 하심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로 진동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이,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향기가 있겠죠. 그 향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0: 우리는 냉담한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던 것처럼 그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죠.
1: 서로의 짐을 지라.
0: 서로의 짐을 지시는 겁니다. 기러기 거기다 적으십시오. 기러기 기러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옆 날개와 옆 날개를 서로 의지하고 이 바람을 함께 맞으며 나누어지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바람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내 삶의 흔적을 자랑하라.
0: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남을 겁니다. 예, 그거 자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 봐라, 내 손에 흔적이 있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손 앞에 물으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사랑한 흔적을 여기 갖고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럼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서 그 흔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아서, 주님의 구멍난 손에 우리의 흔적도 맞닿아서 주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귀하신 흔적, 예수의 향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고 간 전쟁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닌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76번째 맞는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일입니다. 사흘 후인 6월 24일 수요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탄생했다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32편 누가복음 7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20세기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별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92년 6월 21일 별세했는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은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조심을 하며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이듬해인 1886년 6월 24일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24일에 아마도 그때는 조선 사람들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중심이 돼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사상자가 수없이 생겼고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 남한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둘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가 납북돼 소식이 끊어집니다. 양주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납북된 교역자 중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267명에 이릅니다. 셋째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232개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의 원당교회 같은 곳은 교인 75명 가운데 73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다섯째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불안한 틈을 타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교,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6.25 직후 사회 불안 심리를 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시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참전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전과 원호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요. 아울러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6.25를 전후에 한국 장로교가 심하게 분열한 것은 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전진규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교자 가운데 전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신 전진규 목사님의 아버지는 역사학자로 예수를 믿으며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돼 이천, 개성, 철원, 원산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고 6.25 당시 전진규 목사님은 서울 성동교회, 현재 보문교회를 담임하시다 공산군에게 납북돼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진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95년 6월 25일에 출생하셨는데요. 우리는 6.25 주간을 보내며 이 전쟁이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기독교 서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0: 명기인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6월 25일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가 설립됩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문서선교회의 한 방법으로 설립됐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런 올링거의 노력으로 제한된 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개화와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함께 서양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통로의 구실도 해왔고요. 찬송가 발간을 통해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1890년 6월 25일 한국선교서회로 출범한 기독교서회는 1905년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기여했었죠. 한편 1919년 조선예수교서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파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출판사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출판물도 종교서적 외에 철학, 사회, 과학, 역사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혔고 다락방, 기독교사상, 세가정 등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990년에는 기념사업으로 50여 명의 성서학자를 참여시켜 1995년까지 47권의 신구약 성서 발간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성서 교육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서회가 1890년 6월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는 윤치병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6월 26일 윤치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복음교회 지도자로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고 한학과 서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충남 논산에서 출생해 주시경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안동교회 전도사님을 거쳐 경북 영주읍교회 김제봉울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1929년 복음교회를 창설했고 1935년에 최태용 목사님을 대표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개인 신앙 잡지 복음과 감사를 발간하기도 했고 1979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0: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힘이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세상이 주는 힘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